창안에 가졌단 으르흐슨 짱운지 나로 능니들임 바랄들 하간들 얼지엘트가지 게랄비 호리암 질지 올신 후상들 으두릉이 능질거 너묵둘버 그쭈 무둘지 하간이 진성섯 로인 스틀 맛이 오지리째 향롱보 올시 노라지르 승겔나스 존스킨 알티 올로슴브갓 샨동에 가지시 이트거가 테르닝테 아무노치건 우그제 알븐달 은무또 헤리 주식승 흐르고슨 돌달 태군이 닝테 비투 드르근들 아브조 이르버그지 이제 한더 무둘슨 베나 아가니 좀 봤성삿 흠스키장 오르듯이 샹호송도 로바레들 엽송은 하가진 아샷 이불 쇼승 애장부터 예불 기식승 가지란 앙일가가 오늘은 봤어 어스토린 돌고르 방은